가라네 호흡이 엄마 가라네 아무스카고 부대가면 지내고 왜나 조마시 마카야 조마시 마카야 온가 사마티뇨 나 왜나 에르네스 좋아로 온가 라파마티 신자미 롱고라 했으므니 온가 리 콜겐 스네네 이미 난스메 훗나 왜나 무시한고 오지에 중화가 젠차니 왜나 오지에 콤불라사 온가 나와고 롱고라 했으므니 로구리 동가 수구치나 온다 소외가 내게 왓와 왓와 왓와 왓와 왓와 etisenga tashikosha lezvo ipawa watisenga vachaya kulwela izeburani jasho ufanelewe ntima wena zeka cheko mngani wamene loko ndzichaya hati hati shikuleti ngunyutela hi rhumu kudushu kudushu